이렇게 보시고요. 아, 나는 뭐 아유, 다른 사람들 카트를 왜 봐? 라고 하면서 궁금하긴 하잖아요. 아, 혹시 저게 맛있나? 그런 것도 있죠. 와, 저거 세일인가 보다. When you have, when you see people with a lot of, you know, things, you know, see somebody who has bought a bulk of certain food or certain package, maybe you may be thinking, wow, maybe I should check that out. Maybe it's on sale or something.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프로덕티브하다고 봅니다. 그죠? 뭔가 세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산 거겠지. 여러분들 답변은요,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오셔서 채팅방에 답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 오시면은 또 거기서 인사 나누시면서 또 답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This is Nat King Cole, Quizzes.

mundo.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Nat King Cole, quizás, quizás, quizás. 제가 퀴즈라고 했는데 이 발음이 그렇지 않네요. So quizás, quizás, quizás means maybe, maybe, maybe. Nat King Cole.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 관도, 관도, 관도. 그러네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관찰이시네요. 감사드리고요. So we are talking about the shopping carts. You never would imagine it. A DJ talking about, you know, watching other people's cart at a mart. 그쵸? 별의별 얘기 다 한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2222님께서, 와, what a number. 골든 넘버네요. 그쵸? 카트 잘 살펴보면 뭐가 세일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Yes, exactly. Sometimes, you know, I mean, of course, you know, every supermarket have a little, you know, promotional leaflets, right, that tells you what are on sale. But sometimes we don't even care to look.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은 보면 뭔가 오, 이렇게 많이 샀어라고 보면은 아 세일하는구나. I think we

get a really useful information that way. 감사드립니다. Golden number 2222님. 새싹이시네요, 심지어. 새싹. So, question is, 마트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When you catch yourself looking at someone else's cart at a supermarket, what goes through your mind? It's kind of interesting because although we don't really say it aloud,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카트를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밖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But you know, a lot of you know thoughts maybe go through your mind. 그래서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걸 왜 이렇게 많이 써? 저거 별로 맛 없는데. Sometimes you feel like, wow, you know, I've tried that, whatever you have in your cart before, and it's not good. Don't buy it. 그런 거는 참 좋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나네요. I went to a this big wholesale, you know, mart, right, once, and we're trying to buy a drill. 집에서 쓰는 그 공구 있잖아요, drill. 공구를 사려고 갔는데, 이걸 사야지라고 이렇게 딱 카트에 올려놨어요. So we wanted to buy this, you know, a drill set, right? Those, you know, electronic drill set. And then this guy, a total stranger, came to us. 갑자기 오더니 이거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I was kind of taken aback. 뭐야? 왜 스트레인저가 와서 이 사라 마라. 야,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저거 사시라고 다른 모델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actually that was a cheaper 더 저렴한 모델인데 자기가 써봤는데 훨씬 좋다고 he kind of recommended buying a different model which was actually cheaper than the one that we were trying to buy and then we ended up buying it 처음에는 아 몰라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라고 좀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는 저분 말이 맞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말을 했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 know, I kind of thought that, you know, it must have taken a lot of courage and reason on his part to come up to a stranger and tell him not to buy it. 이 마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 분들이. So that is the kind of stuff that we want to talk about on the show today. 마트에 가서 다른 카트, 사람들 카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What goes on your mind when you are skimming through other people's cart?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할게요. 비틀스가 얼마 전도 아니군요. 거의 한 2년 정도 됐네요. 다시 그 존 레논의 목소리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합쳐서 만든 곡인데요. 그 당시 굉장히 좀 AI 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 이용해서 다시 태어난 비틀스의 곡입니다. Now and Then.

Couple of tracks as James Ingram, I Don't Have the Heart, and the following track was Boomtown Rats, I Don't Like Mondays. 두 곡 연속 듣고 왔습니다. So our QT님 are checking in one by one. 굴보쌈님께서 진도로 놀러 왔습니다. He chimed in by letting us know that he is in 진도. 그렇군요. 아주 쨍한 햇빛 쨍한 사진 올려주셨는데 he posted a picture of 진도. I guess apparently 진도 that is right. With the very sunny skies. I'm assuming that it's from yesterday, huh? 어제 날씨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죠? Well, have fun. I love when our QT님s are letting us know and also tuning in while they are actually traveling. 여행 중에 저희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메시지 올려주시면은 또 여행의 기분을 또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시면은 같이 또 여행을 하는 느낌까지 받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our QT님s who are updating themselves with whenever they're traveling by posting pictures from the traveling site and whatnot. 감사드리고요. 또 오픈 채팅방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So getting stories regarding our supermarket cart question. 독더미님께서는 저는 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 카트에는 다른 집처럼 요리나 반찬을 할 재료는 거의 없어서 계산하러 가면 약간 부끄러워져요. 그러면 마치 어디 놀러 가는 사람인 척 해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독더미님 says, I usually find myself reflecting on my choices. My cart hardly ever has ingredients for cooking or making side dishes like other people's do. So I feel a bit embarrassed when I go to check out. In those moments, I try to act as if I'm someone heading out on a trip. No one would know. 그래요? 놀러 가는 사람인 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막 비치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막 배낭 메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I think

pick into other people's shopping cart. 왜 grocery shopping 가서 다른 사람들 이 카트에 유심히 카트를 유심히 관찰하는지 그런 얘기로 했었는데 our open chatting room is very interesting evolution of a conversation from shopping cart, and then we went on to talk about different snacks, right? And now people are talking about how much their children eat. 그래서 참 저는 계속 쇼핑 카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아주 다른 대화가 또 오고 가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에일리님께서 마트 카트 저는 이런 거 사는 사람인데요라고 하시면서 이미지를 올려주셨는데. So I'm exactly the type of person who buys this kind of stuff, and Haley님 has uploaded a picture of 미국산 냉장 생고기 다짐육 3kg. So 3 kilograms of chilled ground American beef. 저만큼 담은 사람 보면은 저 집에도 잘 먹는 애들 3명 있나 봐. 크크 이렇게 하시겠죠. So whenever I see someone with a cart as full as

mine, I think to myself, maybe they have three kids at home who eat a lot too. Haley Nim has told us that she has three children, 다둥이 어머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짐육 3kg는 기본인가요? 와, 오케이. 굉장히, 네, 멋집니다. 맛있게, 그 돈가스 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희님께서는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다른 분들 카트 보면은 어쩐지 그분 가정의 부엌 모습이 상상돼서 재미있긴 해요. 요즘엔 마트를 잘 안 가고 온라인 주문을 해서 또 그런 재미가 없네요. I don't look on purpose, but when I happen to see someone else's cart, it's fun because I find myself imagining what their kitchen might look like. And since I mainly order online these days, I don't get to go to groceries that often. 맞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온라인 주문이 많아서. 근데 또 이제 마트에 가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죠. There is a pleasure of just going to the physical place and, you know, see things for yourself. 꼭 이제 눈으로 봐야지 이제 이 뭐랄까 안심하고 사는 그런 또 이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트의 또 이제 묘미는 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곡을 비오는 흐린 날이면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Just the Two of Us 신청합니다.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유심히 읽어봤는데 도입부 가사 부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많이 듣던 곡이라도 가사를 알고 들으면 다르게 들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think of this song whenever it rains. It's just the two of us. Didn't really think about the lyrics actually.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그렇군요. 이런 가사였군요. It's kind of funny that we don't even realize what the song that we love talks about. 그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Let us kind of sit on that lyric and listen to this song. Bill Withers와 또 Grover Washington Jr.의 곡이죠. 소희님의 신청곡입니다. Just the Two of Us.

So a couple of songs, Just the Two of Us, Bill Withers and Grover Washington Jr. And the following track was a rocking version of C.F., which was a song by Cho Kyu-chan. That is the version that I didn't really intend, but a very different version that I'm used to. C.F., Cho Kyu-chan 씨의 곡 듣고 왔는데요. Just the Two of Us was a request from Soi-nim, and she pointed out that the lyrics in the beginning of the song is really beautiful. 근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했네요.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내 마음 안에서의 어떤 그 무지개를 그려주는 아침에 이제 비가 오고 뭔가 이렇게 햇빛이 떴을 때 그게 나의 마음 속에 레인보우 무지개를 그려준다. 예쁜 그런 가사네요. 감사드립니다. So going back to a shopping cart question, 3056님께서 저는 식료품을 99% 온라인으로 삽니다. 주로 두 가지. 치즈는 백화점, 티는 땡땡에서 사는데요. 직진해서 바로 사고 나오기 때문에 타인의 카트를 본 적이 없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보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305님 buys 99% of the groceries online. So only two things, a cheese from the department store and a tea from another store. And since I head straight for what I need and leave immediately, maybe I should, you know, go to a mart and, you know, check out other people's cart just to be inspired to buy something, I don't know, some really interesting food or ingredient for food.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is the fun experience and the part of the experience of going to a big mart like that. 0921님께서도 저희는 마트 자체를 거의 가지 않아서 제게는 늘 부러운 장소인데 가끔 가도 소량만 사오기에 늘 남의 카트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행 갈 때 큰 마트 가면 기회다 싶어 욕심을 내곤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웃프더라고요. I hardly go to a mart. It's always a place that I envy. Even on rare occasions we do go, we buy just a few things. So always looking at other people's carts kind of gives me jealousy. That's why whenever we go to a big mart during a trip, I see it as my big chance to get really greedy. 그렇군요. 마트 자체를 거의 안 가신다는 건 I guess I'm assuming that you buy things you know, online or you buy just exactly what you need and kind of leave.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소비이긴 한데, 그죠? I guess it's really hard to kind of restrain ourselves sometimes to kind of buy exactly what we need. You know, we plan on buying certain things when we enter the market, and when we come out of it, you know, we end up with a lot more than we planned for.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규찬 씨 CF를 듣고 조트리오 생각이 난다고 굴보쌈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 역시 조트리오 생각이 난다고. Yes, of course, 조트리오 is a trio. With the 조규찬's brothers, 조규만 and 조규찬, three brothers, trio였죠. 한국의 비지스라고 또 불리우기도 하는 그런 트리오였는데. 그럼 또 조트리오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 내리는 날.

That was 눈물 내리는 날, 조 트리오였습니다. 굴보사님도 저랑 같은 생각 하셨네요. 네가 내리는 날이었나? 제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눈물 내리는 날이었죠. Love that song. I think they have the kind of harmony that only brothers can pull off. 정말. 이 그냥 다른 그냥 멤버들끼리 그냥 모르는 멤버들끼리 저런 하모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it is composed by 조규만. I believe he is the second brother. 조규천 씨가 이제 가장 큰 형님이고, and 조규만 is the, as you know, the composer and the singer songwriter. And 조규찬 is the youngest brother. 세 분이 부르는 눈물 내리는 날 듣고 왔습니다. So we've been having a very, I would say, very fruitful discussion about, shopping cart and psychology behind it. Perhaps why we enjoy. I wouldn't say enjoy, but why we can't help but look at other people's cart. 우리가 쇼핑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쇼핑 카트를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분명히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with this very interesting topic that we have today. 오늘 4부에서는 뮤직부티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I don't think it's gonna end today. 오늘로 아마 끝날 수 있는 그런 토픽은 아닌 것 같아서 So I will get started during the part 4 of the show. 그래서 신청곡 하나 더 듣고 3부는 마감할까 하는데 earlier I think 독더미님 has requested a song by 검정치마 Antifreeze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 하는 말? 아, 녹지 말라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듣고 와서 그러면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tifreeze by 검정치마.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I actually listened to a lot of radio on the weekend. 주말에 좀 운전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Just to be inspired by, you know, different radio program, you know, what kind of things they do on their show to interact with different listeners and also what kind of music that they play on the weekend. 어떤 음악을 많이 트는지 그 선곡에 대한 그런 영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라디오를 채널을 돌려가면서 많이 듣습니다. I listen to a lot of radio, you know, for different reasons. 근데 주말 동안에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었던 곡인데 너무 재미있고 아, 왜 예, 처음에 이제 발표됐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I happened to listen to this song on the radio over the weekend and I kind of hadn't really listened to it in a while, but I kind of realized why this was a hit. 들려드릴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들어보실까요? UV입니다.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프리덤 UV with JYP였습니다. 0738님께서 뮤지 저분이 노래도 참 잘하시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UV 쇼츠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듯 합니다. So music of the other half of UV very underappreciated. But he seems like a great singer and have a lot of ideas.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because 약간 저평가되는 이유는 약간 커밋 컨셉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지 않아 보여서 저평가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but if you kind of look inside their music, you can really feel the talent behind the music. 코믹 그 팝, 코믹 가요라는 장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But if you look at Tenacious D, with the Jack Black and Elvis, 며칠 전에 이제 What Does the Fox Say? 잉딩딩그딩가링가링 그 틀어드렸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웃기기만 한다고 이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You have to have a real producing capability and talent behind this kind of music to really make it work.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프리덤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Do you think where I'm getting at with this song? 그래서 아까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I think that is the killing point right there. 기타 치는 김태원. Of course, 김태원 is the 부활's leader and guitarist. I wonder how 김태원 씨 felt.

비틀즈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So, we want to delve into this thing called the rhyme. And I play that song because a rhyme did exist before hip hop. So again,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근데 이 곡이 63년도에 발표된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As I said, this song was released in 1963. But even actually before that, in popular music, there was a form of rhymes already found in jazz music in the 40s and 30s as well. 훨씬 전, 비틀즈보다 훨씬 전 이미 재즈에서도 라임 형태가 그 가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주 뭐 파퓰러한 곡이죠. 이 재즈 스탠다드의 하나인데 그 Autumn Leaves라는 곡 아시죠? Released around the 1940s, right? A lot of versions of this song exist. 근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So the days grow long. Old Winter's Song. 잘 아시겠지만 long과 song으로 이 가군을 만든 거죠. 둔과 가군이 있는데 가군은 이제 끝에 끝말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Days Grow Long and Old Winter's Song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임을 곡을 들으면서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just a wanted to let you know that there are were traces of songs using that pattern, that rhyme pattern in the lyrics. 그래서 오늘은 Autumn Leaves는요, Hayley Lauren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Here is Hayley Lauren, Autumn Leaves.

끝에 이 반복되는 어떤 유사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되는 게 이제 가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reat example is G.O.D.의 어머니께인데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번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집에 없으면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end rhyme이 이잘 쓰여진 그런 곡이죠. 이런 곡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O.D. 어머님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leaving you with the G.O.D. 어머님께.

All right, I'm back, Morning Groovers,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will do to make yourself happy today. 오늘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나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다짐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사연을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we are receiving some answers.

7257 said, 여행 다녀오느라 며칠 못 들었는데 출근길에 다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솔솔 부는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게 너무 좋아서 일부러 창문을 조금만 열고 바람 맞으면서 아이스 커피 한잔 마시면 그 순간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행복하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Long time no see 7257. 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It seems like a lot of people are going on their trip somewhere abroad or just somewhere during this May time. 확실히 5월이니까 여행들 진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2257 모닝그룹은 행복한 여행이 되셨길 바라고요. 기분 좋은 아침, 이 기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do like to kind of like pull down my window when I'm driving to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because the air feels so refreshing. 저는 그래서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창문을 살짝 내리면서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아침에. 뭔가 잠도 깨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우리 얼짱님께서, 오, 오늘 마침 제 행복을 위해 새로 구입한 옷 입고 나서는 길이에요. 크크. 원래 편하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입고 나가는데, 예쁜 옷 입고 오랜만에 나서니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up. I feel pretty. I exactly know how you're feeling. 이런 날이 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아껴둔 그런 옷을 입고 나간다거나, 새로 구입한 옷을 입고 나갈 때, 아,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나좀 예뻐 보이는데? 이러면서 자신감도 뿜뿜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뭔가 나의 태도와 그런 업무에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So if I'm wearing like something too casual, if I'm not wearing my makeup, I honestly feel like less confident when I shouldn't be. 전 당당해야 되는데, 뭔가 예쁘게 빡 이렇게 꾸미고 내가 좋아하는 옷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뭔가 당당하게 걷게 되더라고요. 2046 모닝그룹어. 썸머 PD님도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 오늘 행복할게요. And J.R. Cho Morning Groover said, which is 0341, Good morning, it is sunny today. I will ride bicycle in the evening just after the work. Great week by J.R. So you're gonna ride bicycle. It's the perfect day to ride bicycles and maybe go out for a run even. 러닝, 자전거 이런 거 하기 너무 좋은 날이죠. 뭐 헬스장이나 그런 데 안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날이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밖에 나가셔서 광합성도 하시고 몸을 좀 움직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I will get back to your messages and more of Morning Groove, but it's time for another song break. This is Imagine Dragons, Believer.

All right, now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will do to make yourself happy today. 오늘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한번 사연으로 알아볼게요. 8383, 우리 열정언니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저도 역시나 출첵합니다. 저는 오늘 제 최애 생일입니다. 최애란 무엇보다 소중한 저의 기쁨이죠. 어제 생일 카페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만남도 했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한 달은 거뜬히 행복해요. Well,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the birthday of your favorite person in this whole entire world. 오늘 또 최애 그분의 생신이군요. 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정도면 성덕 아니신가요? 직접 이렇게 생일 카페에

등장하셔서 막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신 거예요? 아, 너무 좋으셨겠다. 저도 제 최애 만나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 최애는 변우석 오빠거든요. 진짜 오빠 맞아요. 저보다 한살 오빠더라고요. 잘생기면 다 오빠지만 찐 오빠인데, 우리 우석 오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Anyways, 우리 우영정 모닝그룹어. 해피 먼데이. 항상 자전거 타거나 런닝하면서 듣느라 메시지 남기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고 남산 걸으러 가는 중이에요. 오늘을 더 해피하게 보내기 위한 저만의 루틴은 평소같이 아침 운동 그리고 단골 카페 가서 에스도 마시면서 바리스타 분들과 수다 타임 가지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모두 해피한 한주 되세요. I love your daily routine. So you would start your day by going for a run, and then afterwards you would go to your favorite cafe, drink some espresso, and talk with the staffs over there in the cafe, and have some sort of conversation. 와, 무슨 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네요. 제가 여행 갈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루를 보내는데 매일매일이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맞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상이긴 하지만 아, 나는 잠시 여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좀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nd that looks like a very healthy habit, so I hope you keep up the good work. 아침마다 운동이라니 너무 부럽습니다. 요즘에 해가 좀 일찍 뜨니까 부디 이제 선크림 잘 바르시고 선글라스도 잘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운동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그룹 꼭 청취하시면서요. And more check-in message from 박철아님 그리고 민수킴 모닝그룹. 그리고 건스 오빠도 오셨네요. 썸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청취하네요. 화창한 월요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주도 석가탄신일 휴일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So you read the subtitles while you're watching The Queen of Tears to study English, and I think that would help. 요즘에 번역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자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번역을 잘해서 그런 영어 표현을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건수 오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박소라 모닝그룹어, 굿모닝 서머피디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저도 바쁘네요. 이번 주 수요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 모두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are having a busy May, but I hope you kind of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and enjoy this happiness and happy vibes. 저희가 행복하시라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This is 윤도현 밴드 with 나는 나비 requested by 박소라 모닝 그루버.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루버도 출첵 남겨주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Happy Monday. 그리고 8829 우리 보건쌤이시죠? 저는 저를 위해 오늘 분위기 있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중학교 때 절친 이주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사랑한다, 이주야. 우리 이주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주님. 그리고 우리 보건쌤께서 오늘 한껏 꾸미셨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오,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흰색 블라우스에다가 스카프를 포인트로 두셨군요. 헤어색이 너무 예쁘세요. 저랑 뭔가 헤어 컬러가 되게 비슷하신데, 선글라스도 잘 착용하셨고, 오늘 뭔가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장이 마음에 들면 뭔가 일단 하루 시작이 좀 다르더라고요. We have an answer from 1166, who is a new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모닝 그루버신데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볼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제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갔는데 생일인 아들 손에 이끌려서 아빠 참여 이벤트에 참가했어요. 간단한 게임이어서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그때 행복해하는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I feel happy when I see children's happy expressions. I want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like that. Yesterday, we went to an amusement park with my family, and I participated in a father participation event led by my son on his birthday. I was lucky to win the first place in a very simple game. I can't forget the happy face on my son's at that moment. 어렸을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거 1등 하시고 이러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진짜 멋있게 보일 거란 말이죠.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뭔가 승부욕이 더 생기고 막 그렇지 않나요? 진짜 아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기회 자주 만드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면 너무너무 좋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sweet message, 1166.

Hello, hello. I'm back,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grooving this morning with Morning Groove? I'm going to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regarding MG Q&A. 9930 Morning Groover texted, Morning Groove로 시작하는 하루가 행복합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아침마다 서머피디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Morning Groove is my daily happiness, and as long as I could listen to this show every day for a long time, I wouldn't be more happy.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매일매일 Morning Groove 챙겨 들어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저 그냥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I can see some listeners that are worried about my voice today. 오늘 제 목소리 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고 걱정해주시는 모닝그루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컨디션 좋습니다. 어제 제가 그냥 조금 늦게 자서 그런지 목이 조금 잠긴 것 뿐이고요.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을 좀 더 풀어볼게요. 조금 이따가 성대모사 해야 되니까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루버 출첵해주셨네요. 저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뭔가 다르게 생활해보려고요. 맨날 학교, 학원, 집 반복이니까 다른 일정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화이팅하자는 의미에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신청합니다. A perfect song request from our 중학생 얼갈이 Morning Groover. I was actually kind of expecting answers like I'm going to have some 마라탕 today to make myself happy. But yes, you're trying to change the same Monday routine of yours to make yourself happy. And that is a good way too. We're going to play a song requested by you. This is 이영지 featuring 부석순 from 17, 파이팅 해야지.

0: everyone. I will need your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오늘은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총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now listening to Galantis, Shipwreck, and Pink Sweat, Only a Fool. 바보? 바보가 왜 나왔는지 아마 제 성대모사 힌트를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So I'm going to try to do an impression of a specific scene from this drama. So listen up, everyone.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 못해? 입 없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알고서 어떻게 그래요? So the man basically snapped at this lady, right? So the man said, are you a fool? Why can't you speak? Why can't you speak? Are you speechless? That man is mine. He's my lover. Why can't you say something like this? And the woman goes, how can you say that after behaving like this? Things like that. Yeah, it's a very, very classic scene from a classic K-drama.
1: 근데 이 남자 이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만약에 저한테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러면 제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성질이야 이러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 목소리 좀 낮춰라 whoa whoa calm down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but anyways that's what happened in this drama.
1: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난 도저히

썸머 연기가 너무 발연기라서 잘 모르겠다. 썸머 왜 저러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제목을 재미있게 이제 오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yes,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모닝그룹 아들 손가락 없어? 왜 문자를 보내지 못해? 이 꼴이라고서 어떻게 그래요? 그만할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Oh yeah, we're listening to Addicted to You by Avicii. 우리 모닝그루버들 제법 썸머 PD한테 중독되셨나요? Well,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Morning Groover texte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애기야, 가자! 맞아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었죠. 유명한 명대사. 애기야, 가자! 요즘에도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1303 Morning Groover. 역시 써머피디님, 땡땡땡이죠. 그리고 5896 Morning Groover도 땡땡땡이에요. 진짜 오래된 드라마네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It's a very throwback drama indeed. 우리 7718 Morning Groover 쭉쭉 짝짝 Morning Groover시죠? 정답은 땡땡땡. 지난번에 메시지 읽어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선배 PD님. And I'm reading your message again. Thank you. You too have a happy day. 0341 Morning Groover 정답 보내주셨고 3246 also sent in the answer and 1854 sent in the answer too. 선배 PD님 박신양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Wow, by Bradley. 아, 그런가요? 애기야, 가자! 이렇게 박력 있게 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답들도 재미있게 또 오고 있네요. 3415 sent in, 파리의 summer. Oh, summer in Paris, Paris in summer. That sounds really nice. 참, 파리의 summer, 낭만적이긴 하네요. 그죠? 5965 Morning Groover, 애기야, 가자가 드라마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The answer is not revealed yet. Since some of you are still confused, I'm going to mention the second hint. This drama aired back in 2004, which is like 20 years ago. 2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고요. It is a drama that depicts the love story between a prickly second-generation millionaire man and an ordinary woman. Very cliche of K-drama. And this drama was written by the scripter Kim Eun-suk, and it stars, of course, Park Shin-young, Kim Jung-eun, And 이동건, do you guys remember? 이동건 씨의 유명한 대사도 있죠. 김정은 씨의 손을 가슴에다 팍 얹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Oh my gosh!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listening to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and more answers are here. 7214 said, 되게 진지하게 보내셨어요. 정답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귀하기 전 겨울 드라마는 못 봤지만 지금도 주제곡 눈의 꽃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나온 드라마들이 이제 남자분들께서 이제 남자 배우분들께서 좀 승질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갈래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게 결이 좀 비슷하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나랑 밥 먹어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You need to think twice because that is obviously not the answer. 8960 Morning River said, 아, 정답 알았어요. 파리의 부부요. 오, a couple in Paris? 그럴까요? 6813 Morning River,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건 홍길동 전인데,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니 박신양 전? Very creative. 그러니까요. 정말 갑갑한 상황입니다.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저 같으면 저 사람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Anyways, more answers are here. 6293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 가고 싶으네요. 라고 해주셨고 1807 모닝그루버 정답 보내주셨고 0795 모닝그루버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썸머피디님 재치있는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해요. 덕분에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Oh my gosh, so you're tuning in with your dad. How nice. Thank you for enjoying listening to Morning Groove. 6761 모닝그루버, 1166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 정답 보내주셨고 5081 모닝그루버, 썸머피디의 연기는 명연기다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945 sent in the answer, 4403 also sent in an answer, saying that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모닝그루버인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정답은 파리의 땡땡. 매일 출근길 덕분에 즐거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ve been a morning groover for a long time and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 to send in a text message. 와 우리 4403 모닝 그루버 숨어 계셨구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닝 그루버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오래된 모닝 그루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 정말 우리 모닝 그루버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5237 신규 모닝 그루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명드라고. Okay, this is the last hint, everyone. Everyone has been mentioning this city, okay? The setting of this drama is a city in Europe, and this place is famous for landmarks like Eiffel Tower and baguette bread. 에펠타워와 바게트빵, 달팽이 요리, 그무트바벨 뭐 이런 악센트가 유명한 또 그런 장소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에펠타워는 또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즐거운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Anyways, sent in your answer.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Oh my gosh,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remember this song?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계십니다. This is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9718-596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의 연인이라고 해주셨고, 3148 Morning Groover, 파리의 연인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유유, 박신양 너무 멋있었죠? 선마PD님 여주 대사 찰떡이야. 제가 어떻게 그래요? 오랜만에 OST도 듣고 싶네요 라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we are currently listening to that jam. 7214 모닝 그룹어 아 애기야 가자 했더니 알겠네요. 정답은 파리의 연인 마지막 엔딩이 확 깼네요. 맞아요. 다 꿈이지 아니었나요? 그죠. 2519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파리의 연인이죠. 박신양이 책상에서 잠든 김정은 추울까봐 자켓 벗어서 덮어주는 장면이 생각나요. 모닝 그룹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How sweet of 박신양. Well, the answer is 박신양이 아니죠. 정답이 박신양이 아니죠. 파리의 연인이 정답이었습니다. A lot of you sent in the correct answer.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5433 모닝그룹어 오랜만이네요. 썸머 작가님 매너네어에서 재미있는 땡땡땡 퀴즈에서 제가 몇 번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때 썸머 작가님이 저보고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라고 Oh my gosh, what a throwback. The 땡땡 quiz segment from Man on Air. 저 매너네어 작가였던 시절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5433 모닝그루버 이렇게 모닝그루버까지 찾아주셨군요. 너무너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칭찬까지 들으시고 저한테 칭찬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되시는 거 아시죠? 우리 5433 모닝그룹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제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I'm gonna give out a gift to you because you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nd for 4403, a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we're gonna give out a gift for you as well. 우리 4403 morning groover께도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And that was th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That was Beautiful Sunday by Daniel Boone, requested by 3659. 이제 월요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Happy Monday, everyone. And Michael Morning Groover texted, who sent in the song request, 일찍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모닝 그루브보다 더 먼저 출근해서 라디오가 아닌 모바일로 들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가 행복하려면 아침 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월요일이지만 노래 가사에서 Sunday를 Monday로 바꾸면 신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방법이네요. Beautiful Monday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면 또 월요일이 가뿐하게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on a busy Monday morning. 0853 모닝그룹어 뷰티풀 데이입니다. 아 좋다. 선마 PD님 칭찬받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저는 칭찬받을 일이 없네요. 그냥 칭찬 아무거나 해주세요. 모든 게 잘 되게요. 우리 0853 모닝그룹어 이렇게 훌륭하게 아침마다 라디오 들어주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아침 그냥 솔직히 아 졸려 이러면서 그냥 출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거 매일매일 이것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시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0853 모닝그룹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될 겁니다. And a couple of more messages are here. 1166 Morning Groover, a new Morning Groover said, Morning Groover는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긴 출퇴근 시간에 아주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네요. 청취자 참여의 진입장벽도 낮고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인 Morning Groover가 오래 방송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You recently found out about this radio program because you wanted to improve your English conversation skills and you have been pretty enjoying listening to this radio on your way to work and you want Morning Groover to last longer. 아, 너무 감사합니다. Morning Groover 진짜 오래오래 방송했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2040 Morning Groover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Morning Groover 듣는 것이 행복인데 불투명한 미래라니 안 되어요. 유유. 어느 날 들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모닝그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I mean, I think this is a whole miracle for Morning Groove to run for over a year because initially I think it started off to kind of make it a project program to last only about a couple of months until we find a proper DJ of a radio show. But that didn't happen and I'm still here. So we don't know. Maybe a miracle can happen. 우리 멍멍이 후추만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 모든 모닝그룹님들이 응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답니다. 분명 잘 될 거예요. 힘 내세요. 오늘 좋은 날 되시라고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ooting for me and also for Morning Groove, including everyone, every little single Morning Groovers that are out there.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좋은 날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We are the ones who have to make a good day.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going out to 0933. Here is IU, 좋은 날.

오늘은 마지막 클로징까지 한줄 남김없이 듣습니다. 써머님 목소리가 위안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아, 제 목소리 듣고 이렇게 위안을 받으셨군요. 저는 2040 모닝그룹을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시고, 아, 여전히 모닝그룹을 찾아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요. 우리 항상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하고 있네요.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께서도 출첵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어, 아까 재밌는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웃겼는데,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파리의 왼수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다 그런 건가요? 처음에는 연인이었다가,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 왼수가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뭔가 현실인가요? Anyways. 저는 오늘 저의 행복을 위해 다이어트 할 거예요.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서 안 꺼내 왔지만 미숫가루와 닭가슴살 챙겨 왔어요. 아니 기껏 열심히 샐러드를 만드셨는데 챙겨 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깜빡하신 건가요? 막상 만들어 놨는데 아, 어떻게 그래도 샐러드를 먹어 이러면서 애써 무시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깜빡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But you're going to have some diet food today for your own happiness. I guess that is for a happiness in the long run. 단기적인 행복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 항상 큰 그림을 보실 줄 아시네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숫가루와 닭가슴살 그 누구보다도 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함홍진 모닝그룹어 출첵합니다. 썸머피디님 화이팅입니다. 롱런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홍진 모닝그룹어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제가 진짜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지만 힘이 나는 건 분명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Thank you everyone for your messages and also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with a final song by Lenny Kravitz, Everyone.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화이팅 하고요.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and happy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wife, you know. And once you're there, you're surrounded by so many people, right? And the endless carts rolling by. So you can't help but notice, you know, what people are buying by peeking into their carts. 뭐 남들을 관찰하는 거를 뭐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뭘 사는지 일종의 이제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뭐 냉장고를 막 함부로 열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You know, I wouldn't say I necessarily enjoy observing strangers, but somehow at a supermarket, so you sort of unintentionally get a little glimpses into other people's you know, private lives, right? Because it's like peeking into other people's refrigerator, sort of.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사는지, 그죠? 뭐가 카트에 들어있는지. 막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저분은 이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지? 뭐 그런 거 혹시 요식업을 하시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You start, you know, wondering and thinking, you know, by looking at what they have in their cart, you know, why are they buying water in bulk, right? Do they run a restaurant or things like that, right? 근데 왜 남의 카트를 보는 것이 재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나와의 약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I think maybe looking at other people's cart is also kind of a way of checking ourselves. 나는 이 정도 사는데 저 사람은 어느 정도를 사는지 약간의 비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비해서 와, 저 집은 굉장히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가 보다. That household is, you know, seems really healthier than us because, you know, they seem to have a lot of, you know, vegetables or, you know, fruits and instead of instant food. 아니면은 뭐, 아, 내가 과자를 너무 많이 샀나라고 생각하다가도 막 엄청나게 나보다 훨씬 더 과자를 많이 산 어떤 집의 카트를 보고,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네. You know, you might be kind of, thinking, I have maybe bought too much snacks or, I don't know, sugar or, you know, whatnot, right? And then by looking at other people with more snacks or, you know, sugary food, you know, kind of you come to unease sort of at your mind, in your mind. 그래서 약간 뭔가 나를 비교하는 듯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So in a way, I think the grocery cart becomes a tiny display of you know, people's lifestyle, right? Their habits, you know, priorities, even comfort. 그래서 오늘 약간 이 light-hearted, 약간 가벼운 주제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가벼운 주제가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So I wanted to start the Monday show with a light-hearted topic by talking about, you know, whether you peek into other people's cart, 다른 사람들의 이 shopping cart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What kind of judgment you make if you do, that is right. 그런 질문으로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So I want to ask you, our listeners, when do you go to a shopping mart? Do you catch yourself looking at other people's carts? And when you do, you know, what are you thinking? Or are you not thinking anything about anything? You know, what goes through your mind? That is a little question that I want to share with our listeners.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나는 뭐 아유, 다른 사람들 카트를 왜 봐? 라고 하면서 궁금하긴 하잖아요. 아, 혹시 저게 맛있나? 그런 것도 있죠. 와, 저거 세일인가 보다. When you see people with a lot of you know, things, you know, see somebody who has bought a bulk of certain food or certain package, maybe you may be thinking, wow, maybe I should check that out. Maybe it's on sale or something.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프로덕티브하다고 봅니다. 그죠? 뭔가 세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산 거겠지. 여러분들 답변은요.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오셔서 채팅방에 답변 남겨주세요.

오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오픈 채팅에 오시면은 또 거기서 인사 나누시면서 또 답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This is Nat King Cole, Quizzes.

window.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Nat King Cole, quizás, quizás, quizás. 제가 퀴즈라고 했는데 이 발음이 그렇지 않네요. So quizzes, quizzes, quizzes means maybe, maybe, maybe, Nat King Cole. 스카프드론 낙타님께서 관도, 관도, 관도. 그러네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관찰이시네요. 감사드리고요. So we are talking about the shopping carts. You never would imagine it. A DJ talking about, you know, watching other people's cart at a mart. 그쵸? 별의별 얘기 다 한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2222님께서, 와, what a number. 골든 넘버네요. 그쵸? 카트 잘 살펴보면 뭐가 세일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Yes, exactly. Sometimes, you know, I mean, of course, you know, every supermarket have a little, you know, you know, promotional leaflets, right, that tells you what are on sale. But sometimes we don't even care to look.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은 보면 뭔가 오, 이렇게 많이 샀어라고 보면은 아 세일하는구나. I think we get a really useful information that way. 감사드립니다. Golden number 2222님 새싹이시네요. 심지어 새싹. So question is 마트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When you catch yourself looking at someone else's cart at a supermarket, what goes through your mind? It's kind of interesting because although we don't really say it aloud,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카트를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밖으로 얘기를 하진 않죠. But you know, a lot of you know thoughts maybe go through your mind. 그래서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걸 왜 이렇게 많이 써? 저거 별로 맛 없는데. Sometimes you feel like, wow, you know, I've tried that, whatever you have in your cart before, and it's not good. Don't buy it. 그런 거는 참 좋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나네요. I went to a this big wholesale, you know, mart, right, once, and we're trying to buy a drill. 집에서 쓰는 그 공구 있잖아요, drill. 공구를 사려고 갔는데, 이걸 사야지라고 이렇게 딱 카트에 올려놨어요. So we wanted to buy this, you know, a drill set, right? Those, you know, electronic drill set. And then this guy, a total stranger, came to us. 갑자기 오더니 이거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I was kind of taken aback. 뭐야? 왜 스트레인저가 와서 이 사라 마라? 야,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저거 사시라고 다른 모델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actually that was a cheaper 더 저렴한 모델인데 자기가 써봤는데 훨씬 좋다고 he kind of recommended buying a different model which was actually cheaper than the one that we were trying to buy and then we ended up buying it 처음에는 아 몰라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라고 조금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는 저분 말이 맞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말을 했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 know, I kind of thought that you know, it must have taken a lot of courage and reason on his part to come up to a stranger and tell him not to buy it. 이 마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 분들이. So that is the kind of stuff that we want to talk about on the show today. 마트에 가서 다른 카트 사람들 카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What goes on your mind when you are skimming through other people's cart?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할게요. 비틀스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군요. 거의 한 2년 정도 됐네요. 다시 그 존 레논의 목소리와 모든 사람들 목소리를 합쳐서 만든 곡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AI 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 이용해서 다시 태어난 비틀스의 곡입니다. Now and Then.

그러면 마치 어디 놀러 가는 사람인 척 해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독더미님 says, I usually find myself reflecting on my choices. My cart hardly ever has ingredients for cooking or making side dishes like other people's do. So I feel a bit embarrassed when I go to check out. In those moments, I try to act as if I'm someone heading out on a trip. No one would know. 그래요? 놀러 가는 사람인 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막 비치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막 배낭 메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I think a lot of us kind of share this sentiment. 뭔가 다른 카트를 봤을 때 나처럼 과자를 많이 사고 라면 막 가득 들어 있고 삼겹살 막이 어떤 재료라고는 딱 삼겹살밖에 없는 아니면은 소세지. I think that was a lot of times, you know, my sentiment when I look at other people's, you know, with the cart full of ingredients and the kind of shows they're very you know, healthy lifestyle means that they're cooking every time, right? 모르죠. 뭐 그분들도 이제 그걸 샀다가 뭐 이렇게 요리 안 하고 뭐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썩는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위안을 해볼까요? But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좀 요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Humming Urban Stereo, Rainbow featuring Sheena E, Yes Lo, and Brown Bunny.

Hour 2 begins now, and honestly,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Encore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as well. Just search TBS EFM Live or and come o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We are also on Boiner Radio as well.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 들어가신 후 1012-1013 또는 TBS EFM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here. Come say hello, share your thoughts, or simply spend part of your morning with us and our wonderful listeners, our cutie-nims.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Send your messages to sharp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Your stories, your song requests, your little moments from the day, they're what turned this show from a broadcast into a conversation. So we love that, the interactive nature of our show. We love to hear from you. It's interesting. We started out by talking about, you know, why... do we peek into our people's, you know, peek into other people's shopping cart? 왜 grocery shopping 가서 다른 사람들 이 카트에 유심히 카트를 유심히 관찰하는지 그런 얘기로 했었는데 our open chatting room is a very interesting evolution of a conversation from shopping cart, and then we went on to talk about different snacks, right? And now people are talking about, you know, how much their you know, children eat. 그래서 참 저는 계속 쇼핑카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아주 다른 대화가 또 오고 가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에일리님께서 마트카트 저는 이런 거 사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이미지를 올려주셨는데 So I'm exactly the type of person who buys this kind of stuff and 에일리님 has uploaded a picture of 미국산 냉장 생고기 다짐육 3kg So, 3 kilograms of chilled ground American beef. 저만큼 담은 사람 보면은 저 집에도 잘 먹는 애들 3명 있나 봐. 크크 이렇게 하시겠죠. So whenever I see someone with a cart as full as mine, I think to myself, maybe they have 3 kids at home who eat a lot too. Haley Nim has told us that she has 3 children, 다둥이 어머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짐육 3kg는 기본인가요? 와, 오케이. 굉장히, 네, 멋집니다. 맛있게, 그 돈가스 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희님께서는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다른 분들 카트 보면은 어쩐지 그분 가정의 부업 모습이 상상돼서 재미있긴 해요. 요즘엔 마트를 잘 안 가고 온라인 주문을 해서 또 그런 재미가 없네요. I don't look on purpose, but when I happen to see someone else's cart, it's fun because I find myself imagining what their kitchen might look like. And since I mainly order online these days, I don't get to go to groceries that often. 맞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온라인 주문이 많아서. 근데 또 이제 마트에 가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죠. There is a pleasure of just going to the physical place and, you know, see things for yourself. 꼭 이제 눈으로 봐야지 이제 이 뭐랄까 안심하고 사는 그런 또 이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트의 또 이제 묘미는 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곡을 비오는 흐린 날이면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Just the Two of Us 신청합니다.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유심히 읽어봤는데 도입부 가사 부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많이 듣던 곡이라도 가사를 알고 들으면 다르게 들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think of this song whenever it rains. It's just the two of us.

아침에 이제 비가 오고 뭔가 이렇게 햇빛이 떴을 때 그게 나의 마음속에 이 레인보우 무지개를 그려준다. 예쁜 그런 가사네요. 감사드립니다. So going back to a shopping cart question, 3056님께서 저는 식료품을 99% 온라인으로 삽니다. 주로 두 가지. 치즈는 백화점, 티는 땡땡에서 사는데요. 직진해서 바로 사고 나오기 때문에 타인의 카트를 본 적이 없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보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3056님 buys 99% of the groceries online. So only two things, a cheese from the department store and a tea from another store. And since I head straight for what I need and leave immediately, maybe I should, go to a mart and, check out other people's cart just to be inspired to buy something, I don't know, some really interesting food or ingredient for food.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is the fun experience and the part of the experience of going to a big mart like that. 0921님께서도 저희는 마트 자체를 거의 가지 않아서 제게는 늘 부러운 장소인데 가끔 가도 소량만 사오기에 늘 남의 카트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행 갈때큰 마트 가면 기회다 싶어 욕심을 내곤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으프더라고요. I hardly go to a mart. It's always a place that I envy. Even on rare occasions we do go, we buy just a few things. So always looking at other people's carts kind of gives me jealousy. That's why whenever we go to a big mart during a trip, I see it as my big chance to get really greedy. 그렇군요. 마트 자체를 거의 안 가신다는 건 I guess I'm assuming that you buy things online or you buy just exactly what you need and kind of leave.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소비이긴 한데 그죠? I guess it's really hard to kind of restrain ourselves sometimes to kind of buy exactly what we need. We plan on buying certain things when we enter the market, and when we come out of it, we end up with a lot more than we planned for.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규찬 씨 CF를 듣고 조트리오 생각이 난다고 굴보쌈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 역시 조트리오 생각이 난다고. Yes, of course, 조트리오 is a trio with the 조규찬's brothers, 조규만 and 조규찬, three brothers, trio였죠. 한국의 비지스라고 또 불리우기도 하는 그런 트리오였는데. 그럼 또 조트리오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 내리는 날.

That was 눈물 내리는 날, 조 트리오였습니다. 굴보사님도, 저랑 같은 생각 하셨네요. 네가 내리는 날이었나? 제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눈물 내리는 날이었죠. Love that song. I think they have the kind of harmony that only brothers can pull off. 정말. 이 그냥, 다른 그냥 멤버들끼리 그냥 모르는 멤버들끼리 저런 하모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it is composed by 조규만. I believe he is the second brother. 조규천 씨가 이제 가장 큰 형님이고, and 조규만 is the as you know the composer and the singer songwriter. And 조규찬 is the youngest brother. 세 분이 부르는 눈물 내리는 날 듣고 왔습니다. So, we've been having a very, I would say, very fruitful discussion about, shopping cart and psychology behind it, perhaps why we enjoy, I wouldn't say enjoy, but why we can't help but look at other people's cart. 우리가 쇼핑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쇼핑 카트를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분명히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with this very interesting topic that we have today. 오늘 4부에서는 뮤직 부티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I don't think it's gonna end today. 오늘로 아마 끝날 수 있는 그런 토픽은 아닌 것 같아서 So I will get started doing the part 4 of the show. 그래서 신청곡 하나 더 듣고 3부는 마감할까 하는데 earlier I think 독더미님 has request a song by 검정치마 Antifreeze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 하는 말? 아 녹지 말라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듣고 와서 그러면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tifreeze by 검정치마

이태원 Freedom UV with JYP였습니다. 0738님께서 뮤지 저분이 노래도 참 잘하시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UV 쇼츠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듯 합니다. So music of the other half of UV very underappreciated. But he seems like a great singer and have a lot of ideas.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because 약간 저평가되는 이유는 약간 커밋 컨셉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지 않아 보여서 저평가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but if you kind of look inside their music, you can really feel the talent behind the music. 코믹 그 팝, 코믹 가요라는 장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But if you look at Tenacious D, you know, with the Jack Black and Elvis, 며칠 전에 이제 What Does the Fox Say? 잉딩딩딩가링가 이거 들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웃기기만 한다고 이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You know, you have to have a real producing capability and talent behind this kind of music to really make it work.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프리덤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Do you think where I'm getting at with this song? 그래서 아까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I think that is the killing point right there. 기타 치는 김태원. Of course, 김태원 is the 부활 is a leader and a guitarist. I wonder how 김태원 씨 felt about his name being included in a song like this. I think he liked. He probably welcomed it. I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의 그 부분, 라임이죠, 라임. 라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가요는 물론이고 팝 음악도 물론이고 특히 랩이나 힙합의 가사를 보면은 이 라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When looking at the lyrics of pop music and K-pop, and especially in rap and hip-hop, the rhymes are particularly very much emphasized. 라임이라는 거는 가군이라고 하죠. 저희 시에서도 나오는 가군이라고도 하는데. When people think of rhyme, right, they associate it with the hip-hop genre.

사실입니다. As I said, there are 두운 and 가군. 두운 같은 경우는 이제 head rhyme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이제 첫 머리에서 같은 소리나 음절을 반복하는 거고 이 가군 같은 경우는 문장의 끝그 단어를 패턴화하는 유사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as I said, head rhyme is when the same sound is repeated at the beginning of the words or phrases, and the end rhyme, similar sounds are placed at the ends of the lines or sentences to create this rhythm and musicality. 그래서 끝에 이렇게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독 더미님께서도 가요 초기에는 라임 맞추려고 억지스러웠던 게 기억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영지도 그렇고 지코도 그렇고. I think that is really evolution of rhyme and hip hop. 아무래도 이제 선배들이 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we'll continue this rhyme segment a little bit more tomorrow. 내일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아까 이제 그 가군 말씀드렸죠. 끝에 이 반복되는 어떤 유사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되는 게 이제 가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reat example is G.O.D의 어머님께인데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번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집에 없으면 먹었던 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end rhyme이 잘 쓰여진 그런 곡이죠. 이런 곡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O.D 어머님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leaving you with the G.O.D 어머님께.

0: Learning from this experience right now. What's the reason I should be here? And asking questions like that can help us understand ourselves and enrich our lives.
1: 나는 지금 왜 기분이 꿀꿀하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일에는 뭐가 있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주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잘 알아주고 단속하고 챙겨주는 거죠.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5월에 확실히 휴일들이 좀 많으니까 뭔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벌써 5월의 중순이라니.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 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While you're listening to our show, you can always send in your comments and even your song reques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And you can leave free message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today is Monday, so in the third part of the program, we will get to Voices Unheard. If you are ready, 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All right, I'm back, Morning Groovers,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will do to make yourself happy today. 오늘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나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다짐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we are receiving some answers.

0: All right, now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will do to make yourself happy today. 오늘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모닝그룹어들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한번 사연으로 알아볼게요. 8383, 우리 열정언니 오셨습니다. 굿모닝, 저도 역시나 출첵합니다. 저는 오늘 제 최애 생일입니다. 최애란 무엇보다 소중한 저의 기쁨이죠. 어제 생일 카페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만남도 했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한 달은 거뜬히 행복해요. Well,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the birthday of your favorite person in this whole entire world. 오늘 또 최애 그분의 생신이군요. 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정도면 성덕 아니신가요? 직접 이렇게 생일 카페에 등장하셔서 막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신 거예요? 아, 너무 좋으셨겠다. 저도 제 최애 만나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 최애는 변우석 오빠거든요. 진짜 오빠 맞아요. 저보다 한 살 오빠더라고요. 잘생기면 다 오빠지만 찐 오빠인데 우리 우석 오빠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Anyways, 우리 우영정 모닝그룹어. Happy Monday. 항상 자전거 타거나 러닝하면서 듣느라 메시지 남기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고 남산 걸으러 가는 중이에요. 오늘을 더 해피하게 보내기 위한 저만의 루틴은 평소같이 아침 운동 그리고 단골 카페 가서 에스소 마시면서 바리스타 분들과 수다 타임 가지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모두 해피한 한 주 되세요. I love your daily routine. So you would start your day by going for a run, and then afterwards you would go to your favorite cafe, drink some espresso, and talk with the staffs over there in the cafe, and have some sort of conversation.
1: 와, 무슨 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네요. 제가 여행 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루를 보내는데 매일매일이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맞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상이긴 하지만 아, 나는 잠시 여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좀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And that looks like a very healthy habit, so I hope you keep up the good work.
1: 아침마다 운동이라니 너무 부럽습니다. 요즘에 해가 좀 일찍 뜨니까 부디 이제 선크림 잘 바르시고 선글라스도 잘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운동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그룹을 꼭 청취하시면서요.
0: And more check-in message from 박철아님 그리고 민수킴 모닝그룹을.
1: 그리고 건수 오빠도 오셨네요. 썸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청취하네요. 화창한 월요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주도 석가탄신의 휴일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0: So you read the subtitles while you're watching The Queen of Tears to study English. And I think that would help.
1: 요즘에 번역

번역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자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번역을 잘해서 그런 영어 표현을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건수 오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박소라 모닝그룹어, 굿모닝 서머 PD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저도 바쁘네요. 이번 주 수요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 모두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are having a busy May, but I hope you kind of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and enjoy this happiness and happy vibes. 저희가 행복하시라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This is 윤도현 밴드 with 나는 나비 requested by 박소라 모닝 그루버.

고양이 CSI, 캣 CSI 모닝그루버도 출첵 남겨주셨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Happy Monday. 그리고 8829 우리 보건쌤이시죠? 저는 저를 위해 오늘 분위기 있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중학교 때 절친 이주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사랑한다, 이주야. 우리 이주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주님. 그리고 우리 보건쌤께서 오늘 한껏 꾸미셨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오,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흰색 블라우스에다가 스카프를 포인트로 두셨군요. 헤어 색이 너무 예쁘세요. 저랑 뭔가 헤어 컬러가 되게 비슷하신데, 선글라스도 잘 착용하셨고, 오늘 뭔가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장이 마음에 들면 뭔가 일단 하루 시작이 좀 다르더라고요. We have an answer from 1166 who is

0: new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morning groover인데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볼 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제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갔는데 생일인 아들 손에 이끌려서 아빠 참여 이벤트에 참가했어요. 간단한 게임이어서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그때 행복해하는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I feel happy when I see children's happy expressions. I want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like that. Yesterday, we went to an amusement park with my family, and I participated in a father participation event led by my son on his birthday. I was lucky to win the first place in a very simple game. I can't forget the happy face on my son's at that moment.
1: 어렸을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거 1등 하시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진짜 멋있게 보일 거란 말이죠.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뭔가 승부욕이 더 생기고 막 그렇지 않나요? 진짜 아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기회 자주 만드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면 너무너무 좋죠.
0: Thank you for sharing this sweet message 1166. 그리고 우리 1303 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주말 알바는 저에게 월요병을 주지 않아요. 주말보다 주중에 일이 덜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행복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매일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특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의 일에 미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좋아하는 커피를 아침에 마시며 모닝그루브를 들으며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저만의 비법이에요. 하루의 소중함을 알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2: So every single time I read out a message from 1303, I can definitely understand that you are a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person.
1: 진짜 저보다도 훨씬 더 긍정 파워가 넘쳐나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2: I know that your work schedule is pretty packed. You work during the weekends, you work during the weekdays as well. But as long as you have that positivity, that's what gets you going through.

0: everyone. I will need your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drama today. 오늘은 드라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총 세 가지고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drama.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We are now listening to Galantis, Shipwreck, and Pink Sweat, Only a Fool. 바보? 바보가 왜 나왔는지 아마 제 성대모사 힌트를 들으시면 알 것 같습니다. So I'm going to try to do an impression of a specific scene from this drama. So listen up, everyone.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 못해? 입 없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알고서 어떻게 그래요? So the man basically snapped at this lady, right? So the man said, are you a fool? Why can't you speak? Why can't you speak? Are you speechless? That man is mine. He's my lover. Why can't you say something like this? And the woman goes, how can you say that after behaving like this? Things like that. Yeah, it's a very, very classic scene from a classic K-drama.
1: 근데 이 남자 이 당시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만약에 저한테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러면 제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따 대고 성질이야 이러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 목소리 좀 낮춰라 whoa whoa calm down 이렇게 할 것 같은데
0: but anyways that's what happened in this drama. 이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한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1: 난 도저히 썸머 연기가 너무 발연기라서 잘 모르겠다. 썸머 왜 저러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제목을 재미있게 이제 오답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보내주세요.
0: 문자 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yes,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1: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손가락 없어? 왜 문자를 보내지 못해?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그만할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0: We're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Oh yeah, we're listening to Addicted to You by Avicii. 우리 모닝그룹어들 제법 썸머피디한테 중독되셨나요? Well,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모닝그룹어 texte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애기야, 가자! 맞아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었죠. 유명한 명대사. 애기야, 가자! 요즘에도 이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1303 모닝그룹어 역시 썸머피디님 땡땡땡이죠. 그리고 5896 모닝그룹어도 땡땡땡이에요. 진짜 오래된 드라마네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It's a very throwback drama indeed. 우리 7718 모닝 그룹 쭉쭉 짝짝 모닝 그룹이시죠? 정답은 땡땡땡. 지난번에 메시지 읽어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선배 PD님. And I'm reading your message again. Thank you. You too have a happy day. 0341 모닝 그룹 정답 보내주셨고, 3246 also sent in the answer and 1854 sent in the answer too. 선배 PD님, 박신양의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Wow, by Bradley. 아, 그런가요? 애기야, 가자! 이렇게 박력있게 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답들도 재미있게 또 오고 있네요. 3415 sent in 파리의 summer. Oh, summer in Paris, Paris in summer. That sounds really nice. 참, 파리에서 뭐 낭만적이긴 하네요. 그죠? 5965 모닝 그룹, 애기야 가자가 드라마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The answer is not revealed yet. Since some of you are still confused, I'm going to mention the second hint. This drama aired back in 2004, which is like 20 years ago. 20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고요. It is a drama that depicts the love story between a prickly second-generation millionaire man and an ordinary woman. Very cliche of K-drama. And this drama was written by the scripter Kim Eun-suk, and it stars, of course, Park Shin-young, Kim Jung-un, And 이동건, do you guys remember? 이동건 씨의 유명한 대사도 있죠. 김정은 씨의 손을 가슴에다 팍 얹어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Oh my gosh! 애기야 가자,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Your three also sent in an answer saying that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모닝그룹어인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정답은 파리의 땡땡. 매일 출근길 덕분에 즐거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ve been a morning groover for a long time and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 to send in a text message. 와, 우리 4403 모닝 그룹어 숨어 계셨구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닝 그룹어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오래된 모닝 그룹어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 정말 우리 모닝 그룹어 대단하다. 잘했다. 그리고 5237 신규 모닝 그룹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명드라고. Okay, this is the last hint, everyone. Everyone has been mentioning this city, okay? The setting of this drama is a city in Europe, and this place is famous for landmarks like Eiffel Tower and Baguette Bread.

에펠타워와 바게트 빵, 달팽이 요리, 그무츠바벨 뭐 이런 악센트가 유명한 또 그런 장소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에펠타워는 또 계단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그 즐거운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Anyways, send in your answer. 문자번호 #1013입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answer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h my gosh, Morning Groovers, do you guys remember this song?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계십니다. This is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9718-596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correct answer. 파리의 연인이라고 해주셨고, 3148 Morning Groover, 파리의 연인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유유, 박신양 너무 멋있었죠? 서머피디님 여주 대사 찰떡이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오랜만에 OST도 듣고 싶네요 라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And we are currently listening to that jam. 7214 모닝 그룹어 아 애기야 가자 했더니 알겠네요. 정답은 파리의 연인 마지막 엔딩이 확 깼네요. 맞아요. 다 꿈이지 아니었나요? 그죠. 2519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파리의 연인이죠. 박신양이 책상에서 잠든 김정은 추울까봐 자켓 벗어서 덮어주는 장면이 생각나요. 모닝 그룹 너무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How sweet of 박신양. Well, the answer is 박신양이 아니죠. 정답이 박신양이 아니죠. 파리의 연인이 정답이었습니다. A lot of you sent in the correct answer.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5433 모닝 그룹어 오랜만이네요. 썸머 작가님 매너네어에서 재미있는 땡땡땡 퀴즈에서 제가 몇 번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때 썸머 작가님이 저보고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라고 칭찬해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라고 Oh my gosh, what a throwback. The 땡땡 quiz segment from Man on Air. 저 매너네어 작가였던 시절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 5433 모닝그루버 이렇게 모닝그루브까지 찾아주셨군요. 너무너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칭찬까지 들으시고 저한테 칭찬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되시는 거 아시죠? 우리 5433 모닝그룹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왕 이렇게 오신 거 제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I'm gonna give out a gift to you because you also sent in the correct answer. And for 4403, a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we're gonna give out a gift for you as well. 우리 4403 morning groover께도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And that was th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undtrack of this drama,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That was Beautiful Sunday by Daniel Boone, requested by 3659. 이제 월요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Happy Monday, everyone. And Michael Morning Groover texted, who sent in the song request, 일찍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모닝 그루브보다 더 먼저 출근해서 라디오가 아닌 모바일로 들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가 행복하려면 아침 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월요일이지만 노래 가사에서 Sunday를 Monday로 바꾸면 신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방법이네요. Beautiful Monday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면 또 월요일이 가뿐하게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on a busy Monday morning. 0853 모닝그룹어 Beautiful Day입니다. 아 좋다. 선마피디님 칭찬받으면 다 잘된다고 했는데 저는 칭찬받을 일이 없네요. 그냥 칭찬 아무거나 해주세요. 모든 게 잘 되게요. 우리 0853 모닝그룹어 이렇게 훌륭하게 아침마다 라디오 들어주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아침 그냥 솔직히 아 졸려 이러면서 그냥 출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거 매일매일 이것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시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0853 모닝그룹은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될 겁니다. And a couple of more messages are here. 1166 Morning Groover, a new Morning Groover said, Morning Groove는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긴 출퇴근 시간에 아주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네요. 청취자 참여의 진입장벽도 낮고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인 Morning Groove가 오래 방송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You recently found out about this radio program because you wanted to improve your English conversation skills and you have been pretty enjoying listening to this radio on your way to work and you want Morning Groove to last longer. 아, 너무 감사합니다. Morning Groove 진짜 오래오래 방송했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2040 Morning Groove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Morning Groove 듣는 것이 행복인데 불투명한 미래라니 안 되어요. 유유. 어느 날 들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모닝 그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I mean, I think this is a whole miracle for Morning Groove to run for over a year because initially I think it started off to kind of make it a project program to last only about a couple of months until we find a proper DJ of a radio show, but that didn't happen and I'm still here. So we don't know. Maybe a miracle can happen. 우리 멍멍이 후추만 모닝 그룹어 썸머피디님 모든 모닝그루브님들이 응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답니다. 분명 잘될 거예요. 힘 내세요. 오늘 좋은 날 되시라고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ooting for me and also for Morning Groove, including everyone, every little single Morning Groovers that are out there.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좋은 날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We are the ones who have to make a good day.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going out to 0933. Here is IU, 좋은 날.

우리 2046 모닝그룹어 오늘은 마지막 클로징까지 한 톨 남김없이 듣습니다. 써머님 목소리가 위안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아, 제 목소리 듣고 이렇게 위안을 받으셨군요. 저는 2046 모닝그룹어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주시고 아 여전히 모닝그룹을 찾아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요. 우리 항상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하고 있네요.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께서도 출첵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어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혜미 모닝그룹어, 아까 재밌는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웃겼는데,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파리의 왼수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다 그런 건가요? 처음에는 연인이었다가,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 왼수가 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뭔가 현실인가요? Anyways. 저는 오늘 저의 행복을 위해 다이어트 할 거예요.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서 안 꺼내 왔지만 미숫가루와 닭가슴살 챙겨 왔어요. 아니 기껏 열심히 샐러드를 만드셨는데 챙겨 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깜빡하신 건가요? 막상 만들어 놨는데 아, 어떻게 그래도 샐러드를 먹어 이러면서 애써 무시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깜빡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But you're going to have some diet food today for your own happiness. I guess that is for a happiness in the long run. 단기적인 행복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우리 박희미 모닝그룹어 항상 큰 그림을 보실 줄 아시네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숫가루와 닭가슴살 그 누구보다도 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함홍진 모닝그룹어 출첵합니다. 써머피디님 화이팅입니다. 롱런 할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홍진 모닝그룹어도 이렇게 응원을

So, question is, 마트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When you catch yourself looking at someone else's cart at a supermarket, what goes through your mind? It's kind of interesting because although we don't really say it aloud,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카트를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밖으로 얘기를 하진 않죠. But you know, a lot of thoughts maybe go through your mind. 그래서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저걸 왜 이렇게 많이 써? 저거 별로 맛없는데. Sometimes you feel like, wow, I've tried that whatever you have in your cart before, and it's not good. Don't buy it. 그런 거는 참 좋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나네요. I went to a this big wholesale mart right once, and we're trying to buy a drill. 집에서 쓰는 그 공구 있잖아요. 드릴. 공구를 사려고 갔는데 이걸 사야지라고 이렇게 딱 카트에 올려놨어요. So we wanted to buy this a drill set, right? Those electronic drill set. And then this guy, a total stranger, came to us. 갑자기 오더니 이거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I was kind of taken aback. 뭐야? 왜 스트레인저가 와서 이 사라 마라. 야,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저거 사시라고 다른 모델을 추천을 해 주시는데 actually that was a cheaper. 더 저렴한 모델인데 자기가 써 봤는데 훨씬 좋다고. He kind of recommended buying a different model which was actually cheaper than the one that we were trying to buy. And then we ended up buying it. 처음에는 아 몰라 내가 사고 싶은 거살 거야 라고 조금 그랬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저분 말이 맞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말을 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 kind of thought that it must have taken a lot of courage and reason on his part to come up to a stranger and tell him not to buy it. 이 마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 분들이. So that is the kind of stuff that we want to talk about on the show today. 마트에 가서 다른 카트 사람들 카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What goes on your mind when you are skimming through other people's cart?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할게요. 비틀즈가 얼마 전도 아니군요. 거의 2년 정도 됐네요. 다시 그존 레논의 목소리와 모든 사람들 목소리를 합쳐서 만든 곡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AI 테크놀로지와 여러 가지 이용해서 다시 태어난 비틀즈의 곡입니다. Now and Then.

Couple of tracks as James Ingram, I Don't Have the Heart, and the following track was Boomtown Rats, I Don't Like Mondays. 두 곡 연속 듣고 왔습니다. So our QT names are checking in now one by one. 굴보쌈님께서 진도로 놀러 왔습니다. He chimed in by letting us know that he is in 진도. 그렇군요. 아주 쨍한 햇빛 쨍한 사진 올려주셨는데 he posted a picture of 진도. I guess apparently 진도 that is right. With the very sunny skies. I'm assuming that it's from yesterday, huh? 어제 날씨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죠? Well, have fun. I love when our cutie names are letting us know and also tuning in while they are actually traveling. 여행 중에 저희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메시지 올려주시면은 또 여행의 기분을 또 같이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시면은 같이 또 여행을 하는 느낌까지 받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our kitty names who are updating themselves with whenever they're traveling by posting pictures from the traveling site and whatnot. 감사드리고요. 또 오픈 채팅방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So getting stories regarding our supermarket cart question. 독더미님께서는 저는 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 카트에는 다른 집처럼 요리나 반찬을 할 재료는 거의 없어서 계산하러 가면 약간 부끄러워져요. 그러면 마치 어디 놀러 가는 사람인 척 해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독더미님 says, I usually find myself reflecting on my choices. My cart hardly ever has ingredients for cooking or making side dishes like other people's do. So I feel a bit embarrassed when I go to check out. In those moments, I try to act as if I'm someone heading out on a trip. No one would know. 그래요? 놀러 가는 사람인 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막 비치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막 배낭 메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I think a lot of us kind of share this sentiment. 뭔가 다른 카트를 봤을 때 나처럼 과자를 많이 사고 라면 막 가득 들어있고 삼겹살 막 이 어떤 재료라고는 딱 삼겹살밖에 없는 아니면은 소세지 I think that was a lot of times, you know, my sentiment when I look at other people's, you know, with the cart full of ingredients and the kind of shows they're very, you know, healthy lifestyle means that they're cooking every time, right? 모르죠. 뭐 그분들도 이제 그걸 샀다가 뭐 이렇게 요리 안 하고 뭐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썩는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위안을 해볼까요? But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좀 요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Humming Urban Stereo, Rainbow featuring Sheena E, Yeslo and Brown Bunny.

They're waiting for you again at the 6 p.m.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as well. Just search TBS CFM Live and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We are also on 보이는 라디오 as well.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 들어가신 후 1012-1013 또는 TBS EFM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here. Come say hello, share your thoughts, or simply spend part of your morning with us and our wonderful listeners, our cutie-nims.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Send your messages to sharp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Your stories, your song requests, your little moments from the day, they're what turned this show from a broadcast into a conversation. So we love that, the interactive nature of our show. We love to hear from you. It's interesting. We started out by talking about, you know, why do we peek into our people's, peek into other people's shopping cart? 왜 grocery shopping 가서 다른 사람들 이 카트에 유심히, 카트를 유심히 관찰하는지 그런 얘기로 했었는데, our open chatting room is a very interesting evolution of a conversation from shopping cart. And then we went on to talk about different snacks, right? And now people are talking about, you know, how much their children eat. 그래서 참 저는 계속 shopping cart 얘기하고 있는데 이 open chatting 방에서는 아주 다른 대화가 또 오고 가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에일리님께서 마트 카트, 저는 이런 거 사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이미지를 올려주셨는데 So I'm exactly the type of person who buys this kind of stuff and Hailey님 has uploaded a picture of 미국산 냉장 생고기 다짐육 3kg So 3 kilograms of chilled ground American beef 저만큼 담은 사람 보면은 저 집에도 잘 먹는 애들 3명 있나 봐. 크크 이렇게 하시겠죠. So whenever I see someone with a cart as full as mine, I think to myself, maybe they have three kids at home who eat a lot too. Hailey님 has told us that she has three children, 다둥이 어머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짐육 3kg는 기본인가요? 와, 오케이. 굉장히 네 멋집니다. 맛있게 그 돈가스 해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희님께서는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다른 분들 카트 보면은 어쩐지 그분 가정의 부업 모습이 상상돼서 재미있긴 해요. 요즘엔 마트를 잘 안 가고 온라인 주문을 해서 또 그런 재미가 없네요. I don't look on purpose, but when I happen to see someone else's cart, it's fun because I find myself imagining what their kitchen might look like. And since I mainly order online these days, I don't get to go to groceries that often. 맞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온라인 주문이 많아서. 근데 또 이제 마트에 가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죠. There is a pleasure of just going to the physical place and, you know, see things for yourself. 꼭 이제 눈으로 봐야지 이제 이 뭐랄까 안심하고 사는 그런 또 이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트의 또 이제 묘미는 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곡을 비 오는 흐린 날이면 생각나는 곡이 있는데 Just the Two of Us 신청합니다.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유심히 읽어봤는데 도입부 가사 부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많이 듣던 곡이라도 가사를 알고 들으면 다르게 들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think of this song whenever it rains, it's just the two of us. Didn't really think about the lyrics actually.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그렇군요. 이런 가사였군요. It's kind of funny that we don't even realize what the song that we love talks about. 그렇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Let us kind of sit on that lyric and listen to this song. Bill Withers와 또 Grover Washington Jr.의 곡이죠. 소희님의 신청곡입니다. Just the Two of Us.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그 무지개를 그려주는 아침에 이제 비가 오고 뭔가 이렇게 햇빛이 떴을 때 그게 나의 마음 속에 레인보우 무지개를 그려준다. 예쁜 그런 가사네요. 감사드립니다. So going back to a shopping cart question, 3056님께서 저는 식료품을 99% 온라인으로 삽니다. 주로 두 가지. 치즈는 백화점, 티는 땡땡에서 사는데요. 직진해서 바로 사고 나오기 때문에 타인의 카트를 본 적이 없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보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3056님 buys 99% of the groceries online. So only two things, a cheese from the department store and a tea from another store. And since I head straight for what I need and leave immediately, maybe I should, you know, go to a mart and, you know, check out other people's cart just to be inspired to buy something, I don't know, some really interesting food or ingredient for food.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is the fun experience and the part of the experience of going to a big mart like that. 0921님께서도 저희는 마트 자체를 거의 가지 않아서 제게는 늘 부러운 장소인데 가끔 가도 소량만 사오기에 늘 남의 카트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행 갈 때 큰 마트 가면 기회다 싶어 욕심을 내곤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웃프더라고요. I hardly go to a mart. It's always a place that I envy. Even on rare occasions we do go, we buy just a few things. So always looking at other people's carts kind of gives me jealousy. That's why whenever we go to a big mart during a trip, I see it as my big chance to get really greedy. 그렇군요. 마트 자체를 거의 안 가신다는 건 I guess I'm assuming that you buy things you know online or you buy just exactly what you need and kind of leave.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소비이긴 한데 그죠? I guess it's really hard to kind of restrain ourselves sometimes to kind of buy exactly what we need. You know, we plan on buying certain things when we enter the market and when we come out of it, you know, we end up with a lot more than we planned for.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규찬 씨 CF를 듣고 조트리오 생각이 난다고 굴보쌈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스카프드로 낙타님 역시 조트리오 생각이 난다고. Yes, of course, 조트리오 is a trio with the 조규찬's brothers, 조규만 and 조규찬, three brothers trio였죠. 한국의 비지스라고 또 불리우기도 하는 그런 트리오였는데. 그럼 또 조트리오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 내리는 날.

That was 눈물 내리는 날조 트리오였습니다. 굴보사님도 저랑 같은 생각 하셨네요. 네가 내리는 날이었나? 제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눈물 내리는 날이었죠. Love that song. I think they have the kind of harmony that only brothers can pull off. 정말 이 그냥 다른 그냥 멤버들끼리 그냥 모르는 멤버들끼리 저런 하모니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it is composed by 조규만. I believe he is the second brother. 조규천 씨가 이제 가장 큰 형님이고, and 조규만 is the, as you know, the composer and the singer-songwriter. And 조규찬 is the youngest brother. 세 분이 부르는 눈물 내리는 날 듣고 왔습니다. So, we've been having a very, I would say, very fruitful discussion about, shopping cart and psychology behind it, perhaps why we enjoy, I wouldn't say enjoy, but why we can't help but look at other people's cart. 우리가 쇼핑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쇼핑 카트를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분명히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with this very interesting topic that we have today. 오늘 4부에서는 뮤직 부티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I don't think it's gonna end today. 오늘로 아마 끝날 수 있는 그런 토픽은 아닌 것 같아서 So I will get started during the part 4 of the show. 그래서 신청곡 하나 더 듣고 3분은 마감할까 하는데 earlier I think 독더미님 has request a song by 검정치마 Antifreeze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 하는 말? 녹지 말라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듣고 와서 그러면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tifreeze by 검정치마.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I actually listen to a lot of radio on the weekend. 주말에 좀 운전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Just to be inspired by, you know, different radio program, you know, what kind of things they do on their show to interact with different listeners and also what kind of music that they play on the weekend. 어떤 음악을 많이 트는지 그 선곡에 대한 그런 영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라디오를 채널을 돌려가면서 많이 듣습니다. I listen to a lot of radio, you know, for different reasons. 근데 주말 동안에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었던 곡인데 너무 재미있고 아, 왜 예, 처음에 이제 발표됐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I happened to listen to this song on the radio over the weekend and I kind of hadn't really listened to it in a while, but I kind of realize why this was a hit. 들려드릴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들어보실까요? UV입니다.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 Freedom UV with JYP 였습니다. 0738님께서 뮤지 저분이 노래도 참 잘하시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UV 쇼츠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듯 합니다. So music of the other half of UV, very underappreciated, but he seems like a great singer and have a lot of ideas. 정말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because 약간 저평가되는 이유는 약간 커믹 컨셉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지 않아 보여서 저평가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but if you kind of look inside their music, you can really feel the talent behind the music. 코믹 그 팝, 코믹 가요라는 장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But if you look at Tenacious D, you know, with the Jack Black and Elvis, 며칠 전에 이제 What Does the Fox Say? 잉딩딩딩가링가 이거 틀어드렸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웃기기만 한다고 이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You know, you have to have a real producing capability and talent behind this kind of music to really make it work.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프리덤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Do you think where I'm getting at with this song? 그래서 아까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김태원. I think that is the killing point right there. 기타 치는 김태원. Of course, 김태원 is the 부활, is a leader and a guitarist. I wonder how 김태원 씨 felt about his name being included in a song like this. I think he liked it. He probably welcomed it, I think.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의 그 부분, 라임이죠, 라임. 라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가요는 물론이고 팝음악도 물론이고 특히 랩이나 힙합의 가사를 보면은 이 라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When looking at the lyrics of pop music and K-pop, and especially in rap and hip-hop, the rhymes are particularly very much emphasized. 라임이라는 거는 가군이라고 하죠. 저희 시에서도 나오는 가군이라고도 하는데 When people think of rhyme, right, they associate it with the hip-hop genre, right? 하지만 힙합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라임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틀즈의 곡이죠. I saw her standing there. Although different kind of rhyme, I have to say. Hip-hop is, rhymes are very much, emphasized and repeatedly being used in a song. A lot of it, actually. 근데 이 비틀즈의 노래 I Saw Her Standing There 63년에 발표된 곡이죠. If you listen to Beatles' song I Saw Her Standing There which was released in 1963 the lyrics goes like this. Well,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Now, it might not sound like much but it is definitely

비틀즈입니다. I saw her standing there. So, we want to delve into this thing called the rhyme. And I play that song because a rhyme did exist before hip hop. So again, she was just 17. You know what I mean? 근데 이 곡이 63년도에 발표된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As I said, this song was released in 1963. But even actually before that, in popular music, there was a form of rhymes already found in jazz music in the 40s and 30s as well. 훨씬 전, 비틀즈보다 훨씬 전 이미 재즈에서도 라임 형태가 그 가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주 뭐 파퓰러한 곡이죠. 이 재즈 스탠다드의 하나인데 그 Autumn Leaves라는 곡 아시죠? Released around the 1940s, right? A lot of versions of this song exist. 근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So the days grow long. Old Winter's Song. 잘 아시겠지만, long과 song으로 이 가군을 만든 거죠. 둔과 가군이 있는데, 가군은 이제 끝에, 끝말이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Days Grow Long and Old Winter's Song.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임을 곡을 들으면서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just 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Now, MG Q&A is a moment of collective reflection, a chance to ponder our inclinations and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thers through a shared perspective. Now, let me reveal today's question for MG Q&A. 오늘의 질문 공개해 보겠습니다. What is a temptation that is hard to resist? 내가 뿌리치기 힘든 유혹,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상엔 참 다양한 유혹들이 있거든요. What is the temptation that is hard to resist for you? For example, a can of beer after working out, 운동 끝나고 뭔가 마시는 그런 시원한 맥주 한 캔, or for me, cute puppies or 마라탕. 요즘에 제가 또 이렇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은 귀여운 강아지들 지나갈 때 리액션 안 하는 거.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마라탕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정말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귀신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악마가 썸머야 마라탕 먹을 시간이야. 마라탕 먹어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밖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라탕은 너무 당연히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먹어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Anyways, that is a temptation for me. 그리고 뭐 여름에 먹는 냉면 있잖아요. 뭐 냉면은 사실 겨울에 먹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여름에 유독 땡기기 때문에 냉면인 것 같기도 하고. Maybe a favorite drama that you are so into these days and that is also me as well. 와, 정말 요즘에 드라마에 미쳐 있어가지고요, 제가. 드라마 본방사수 정말 놓칠 수 없고 이게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Also for me, when it comes to a temptation that is hard to resist, maybe taking a power nap after work.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꼭 최소 30분 정도는 낮잠을 좀 자줘야 돼요. 파워 냅이라고도 하죠. 파워 낮잠. And that is a very strong temptation for me. 그리고 이거 좀 안 좋은 습관이기는 한데 I always crave for dessert after having a meal. Even after having a big meal, I always want to have dessert. 밥을 먹고 나서 항상 디저트가 땡기거든요. 이것도 정말 악마의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에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쵸? 혈당 요즘 관리해야 되거든요. Anyways, let me know about those temptations that are hard to resist for you. 우리 모닝그룹어들 내가 뿌리치기 힘든 유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Morning Groovers,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And here is Diana Ross and the Supremes. I'm gonna make you love m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PD, and we are on VOBO Radio today, so you can check that out by visiting TBS EFM's YouTube livestream. 우리 기완 Park Morning Groover said, Hola, buenos días, 첫출첵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Hablas español, 스페인어 하시나요? 우리 기완 Park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우리 용카 Park Morning Groover,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Long time no see, 용카 Park Morning Groover. 성윤이 아빠 모닝그룹어 육아 퇴근 후 있는 풋살 경기 참기는 힘들어요. 공 차고 땀 빼면 모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라고 So going for a little football match after work. I think that's a very, very healthy habit. So maybe it's not a bad temptation at all. 그렇게 나쁜 유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땀 한번 쫙 흘리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풋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Everyone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ose temptations that are hard to resist.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Dionne Warwick. I say a little prayer.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We have a message here from 8829. 우리 보건쌤 모닝 그루버께서 출첵해요. 선업티는 저의 행복이죠. 흐흐. 어제 썸머님이 친구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 했답니다. 라디오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하받았대요. 라고. 맞아요. 어제 제가 생일 축하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들으셨구나. 아,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 못 들으시면 어떠나 했었는데 생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Everyone stay tuned because there is more of Morning Groove left for you. 아직 한 시간이나 남은 사실. Here is Smokey Robinson and the Miracles, The Tears of a Clown.

0: that is like physically measured time, and we adjust ourselves to that time. But in the brain, time is not measured only physically. In the brain, time is measured by new experiences.
1: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서 시간이 결정된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죠. 되게 오랫동안 뭐 1년이 되게 길게 느껴지죠.
1: 그럼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2: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The reason is your brain learns so many new things when you are young. 어렸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1년이 간다라고 하지만 뇌 안에서는 새로 쌓인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알았던 거야. 먹어봤던 거야.
1: 그렇죠.
0: 나 이거 알고 있는데 거기 가봤어. 그러면은
1: 아는 맛.
0: So every year passes by, but if you measure time by new experiences, then you don't accumulate so much new information anymore. Then it feels like, wow, half a year gone, 1 year gone.
1: Yeah.
0: What did I do? And you didn't do much new things, right?
1: During those
0: times. So that's the reason why the more you get older, you feel like time is going faster and faster. So how can you change it?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적어도 내가 돌아봤을 때 내 기억 속에서 와, 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 휴가
1: 너무 좋죠.
0: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 빨리 간 것 같지만
1: 맞아요.
0: 돌이켜보면 1년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남는 건 그때 그 5박 6일 여행이 정말 좋았어. 그러면서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실제보다 길게 느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so if you if you are open to new experiences, if you learn new things, and you try to experience new things, that means you can use the same amount of physical time in your brain more. That means you have more time accumulated there. 그러니까 1년을 더 길게 쓸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새로운 경험을 1년 동안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좀 알차게 쓸 수 있고요. 저도 그래서 뭐 여행도 다니려고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뭐 1년 지나고 보면 여기 여행도 갔었지 이런 경험했었지 사진으로 보면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여행을 불과 제가 2월 말에 다녀왔는데 이미 전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0: maybe I think you're filling yourself with many new experiences. 그러니까 경험 새로운 경험이 많으면 뭔가 꽉 찬 1년이니까 2월이지만 이미 더 시간이 많이 지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1: 아 그렇군요. 잘하고 있나 봅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0: 인스타그램 보면은 되게 많이 요가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찾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1: 그런 주인 것 같아요. 시간을 뭔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좋아해서 일단 제가 좀 잘하고 있는 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네요.
0: That means you're living young.
1: I'm living young. Young, wild, and free.
0: Oh, that's great.
1: Thank you. 저희가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반갑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업께서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모닝그룹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남산 최 팀장님께서 박사님 반갑습니다. 세바시에서도 박사님 강의 봤어요. 라고 저도 봤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0: 강의 많이 올라왔습니다. thank you so much.
1: 그리고 선생님께서 와 박사님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영어 발음도 너무 좋으시네요. 라고 맞아요.
0: 이렇게 영어로 오늘 방송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 논문도 그렇고 20년 넘게 해외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 think for myself that actually I like speaking in English much more.
1: 박사님, this is the place to be. TBS EFM radio station.
0: Yeah, thanks for the invitation.
1: 앞으로 자주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0: Okay.
1: 저희가 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알차게 쓰기 위해서요. 이제는 좀 기술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AI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AI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뭔가 인간의 일자리도 빼앗아 간다. 이런 말 저희 많이 듣잖아요. 우리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Dr. D께서 보셨을 때 AI가 사람의 뇌를 진짜 이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So, in your view, can AI surpass the human's brain?
0: So, in order to answer that question, we have to ask, what is surpassing?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뇌를 이긴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AI가 인간을 이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체스에서 이겼죠. 바둑에서
1: 있죠.
0: 이겼죠.
1: 네.
0: So that means if you ask, can AI calculate better, then it can definitely calculate better. Can it learn and store more information? For sure, AI can store more information and data. Mm-hmm. That means in those fields, it already surpassed humans.
1: I see.
0: But I think what you mean with the question is, can AI really take the place of a human and become like human beings?
1: Yeah.
0: So scientists and developers say that kind of AI is defined as AGI.
1: AGI.
0: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1: Okay.
0: So the AI right now can just do for what it is programmed. So 바둑 두는 AI면 바둑을 잘 두고, 체스 두는 AI면 체스를 잘 두고. So it is doing that things for which it is programmed.
1: Okay.
0: But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is much more like human because it can switch from one field to the other. 그러니까 우리는 바둑에서 멋진 수를 두고 와 이거를 내가 나중에 다른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전혀 다른 영역에도 우리 적용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또는 그림 그리다가 생각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거고. So that means human beings are very flexible in using knowledge from one field to apply it in another field. But AI currently cannot do it as well as humans do it.
1: 아직까지는.
0: They are more specialists.
1: 네.
0: But if AI can really become generalists, so they can do things like humans do from getting knowledge from one field and using it in another, then we call it AGI.
1: 네.
0: And it's another word for that AI reaches the level of human beings and is indistinguishable from humans' capacity. And many people are saying that point will come in less than 10 years or less than 5 years.
1: That sounds pretty soon.
0: So these days, most experts are agreeing on it's a matter of timing when it comes, but it will definitely come. It might even come within the next 1 or 2 years.
1: That sounds quite intimidating.
0: Oh, yeah. That will be a huge change because I think not only jobs will change, but it will fundamentally change human society, how we learn, how we earn money. And I think for this, actually, a lot of things in society have to change. And we are not talking about the big changes coming. We are always talking about the business buzzwords. So I would say we have to ask more questions about if we live in a world where AI is really taking the place of humans. What kind of society do we want to have? How can we build that kind of society? So in the US and Silicon Valley, these discussions are very much ongoing.
1: Right now.
0: So if you remember last year, OpenAI's Sam Altman, he had to leave his own company, right?
1: Yeah.
0: And then he came back. So people thought, wow, is it about money? Is it about shareholders? And is it about like power games? But actually, the real fact behind it is it was a fight between philosophies and ideologies about whether you have to push AI so much further or do you need to think more about humanity's future? So there were people with different beliefs. So it's a very philosophical question too.
1: Okay. I guess we have to be prepared. AI가 뭔가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또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겨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What makes us special?
1: 그쵸.
0: When AIs can do most of the things we can do.
1: We have to be able to distinguish ourselves.
0: And I think the answer is 이 얘기는 그 드라마 무빙에 나왔던 대사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 하늘을 나는 아이를 놓고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를 놓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하늘을 나는 게 너의 진짜 초능력이 아니고 너의 진짜 초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야.
1: 아.
0: So your real superpower is being able to empathize.
1: Yeah.
0: And I think that's really the superpower of humans. We are stronger when we are connected.
1: Together,
0: And we can have much more ideas when we use collective intelligence. So I think in order to surpass AIs or distinguish ourselves from AIs, we need to really look at our human values. 그래서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연결이고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의 세상에서 AI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내게 더 중요해지는 거는
2: 사람이고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떻게 공감해주고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인간의 공감이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문자들이 더 두고 있는데요. 네. 네. 라임님께서 장동선 교수님 영화하시는 모습 처음 보는데 멋지십니다. 와,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0362님께서 와 박사님 나오시다니 매주 고정 세금한테 해주세요. 아이가 같이 듣다가 학교 앞에서 먼저 내려서 너무 아쉬워했어요. 라고 아이분들과 이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1717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영어도 잘하시는 박사님 팬이에요. 어떻게 하면 박사님처럼 유쾌한 지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 엄마로서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2: 아, 좋습니다. 궁금한 뇌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배워야 돼서 배우면은 다 배우고 셔보고 나면 다 까먹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게 책 안에 있을까? 내가 이걸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so you have to motivate yourself and the best way to do it is make yourself curious
1: about anything.
2: About the things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1: Find out about. Okay.
2: So if you become curious, the good thing is you will remember things better. You can learn things better. So curiosity changes your brain that you can remember things better. So if you want to know a lot of things and be able to speak in English and learn languages, make yourself curious.
1: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2: 내가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1: 질문을 던지는 습관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지나가서 다음번에 또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2: So much new information. So time passed really fast, right?
1: 그러니까요.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우리 박사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Any last words you have for the listeners?
2: Yeah, I think these days many people are lonely and they are feeling a lot of anxiety or depression. I think ask someone close to you, are you okay? Are you okay this week? Are you feeling okay? Because we don't ask this question so much.
1: Right.
2: So I think if you can remember one thing, ask yourself whether you're okay and be kind and ask someone you care for, are you okay? And people say, 괜찮아? 요즘 괜찮아? 이 질문 하나가 별거 아닌데 이 질문 던져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1: 네. So, 질문하는 거.
2: 네, 괜찮아. 네. Are you okay? Ask that one question and care for others around you.
1: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주변 사람들도 알뜰살뜰 잘 챙겨야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your scientist Dr. Don or Dr. D.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time. 오늘 Morning Groove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2: Thanks a lot for the invitation and yes. stay curious.
1: Stay curious. Okay, Morning Groovers, we're going to wrap up Mystery of Insight here and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o stay tuned.

0: We have a message from a rapper, Rapper Yoon. 래퍼신가요? 저 랩에 되게 관심 많은데. Yo, Rapper Yoon from the West Side. 어때요? 좀 랩 좀 하나요? 별론가요? Anyways, Rapper Yoon said,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두 달 전부터 N본부에서 환승해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와, 무려 N본부에서 여기 TBS EFM으로 넘어오신 건가요? 아주 잘 환승하셨습니다. 인생은 환승이죠.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희가 N본부를 이겼습니다.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또 듣고 계시면 참 좋을 텐데요. 모닝 그루브가 이 정도입니다. Thank you for switching your channel to TBS EFM. I want you to stay here for as long as possible. 앞으로 쭉 오랫동안 같이 함께해요. Rapper Yoon, 모닝 그루브 반갑습니다. 이솔로 모니언즈님,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모든 유혹을 참고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다는 오늘 오프닝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It's good to hear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oday's opening. 오프닝도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상 깊게 들어주시니까 뿌듯하네요. 맞아요. 유혹들은 참 많죠. 근데 나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고 그 유혹들을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큰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r MG Q&A, we'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hard to resist, a temptation that is hard to resist. 뿌리치기 힘든 유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와우,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루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와주셨네요.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저는 학교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계속 다가와서 놀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크크, 그 유혹을 저는 못 참겠네요. 라고. So it's hard to resist, you know, hanging out with your friends instead of studying during break time at school. 전 조금 이해가 가진 않지만, 네,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쉬라고 주어진 시간이 쉬는 시간일 텐데, 이때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얼갈이 겉절이 모닝 그룹어. 정말 훌륭한 학생이신데. 저는 쉬는 시간 1분이라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가지고 쉬는 시간을 잘 보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근데 숙제하고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 있으면 막 괴롭히고 같이 놀자고 꼬시고 막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이었는데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루버 이렇게 또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그러나 봅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오늘 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러 모닝그룹어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출첵합니다. 방송은 매일 듣고 있답니다. 고3 아들과 고1 딸내미 등교시키고 오늘은 오전 반차여서 아침 순두부찌개 느긋하게 먹으며 써머피디님 뵙고 있네요. 항상 긍정 에너지 감사합니다. So you sent your kids off to school and you have a half day off today. So this morning you're having some 순두부찌개 and tuning into morning groove with some leisure time. How nice. 여유있게 또 모닝그룹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일 가시면 되겠습니다. 긍정 에너지 좀 받으셨나요? 우리 필러 모닝 그룹어 저도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 감사하고요. 0337 암포라 와인 트레이딩 모닝 그룹어께서 덕분에 활기찬 아침 시작합니다. 참기 힘든 유혹이라 글쎄요. 훌쩍 부록을 넘긴 시점에 그닥 없어지는 게 유혹. 욕심이라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될 기회에 대한 유혹, 욕심은 있네요. 라고. I mean, all parents want their kids to have a better future. I think that is the mind of all of the parents that are out there. 항상 자식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또 부모 마음이잖아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라고 하기에는 다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더 바라는 거 없겠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and read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IB 유혹의 소나타.
1: Hey,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2: Whoa. Ivy?
1: Hell, man, I to the feet.

9865 모닝그룹어, 저는 야식 뿌리치기 힘들어요. 단 거, 짠 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문자 주셨나요? 단 거, 짠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특히 짠 거요. She's all for those salty food. I don't know about late night snacks, maybe. Yeah. 우리 다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야식 힘들죠. 단 거, 짠거 뭐가 있을까요? 뭐, 닭발, 치킨, 그리고 단 거, 뭐, 케이크 이런 거? 예, 밤에 먹으면 더 맛있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아침 눈 뜨자마자 이런 거안 땡기잖아요. So I think late night is the best time to enjoy these sweet and salty snacks. 우리 선샘 모닝 그룹업께서 썸머 PD님, 2세대 대표 아이돌, 만만하니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머, 당연히 유키스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저 진짜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모스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requested a song by UKIS. 아, 유키스 저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이돌인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유키스의 멤버 알렉산더랑 같이 방송도 하게 되다니, 인생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Alexander, are you listening? 우리 모닝그루버들, 유키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내일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UKIS, 모스부호, requested by 선생님.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